0: 먹었다고 또?
1: 에이사!
0: 미생기다 섭섭해서 룬이. 아, 또 오늘 안 하고, 하?
2: 여.
0: 저? 이모로서 고파요, 영원하는 이목마고왕?
1: 에이사!
0: 어? 미생기다 섭섭해서 룬이. 아, 또 오늘 안 하고.
2: 에이사. 응, 안 움직이면 유니 몸에 입 넣어서 구야, 한스.